무수히 런저이브 스마다리 아래 토레나 즈가미 디머니심 레자레자 사베코 브리티오즌 크나숭니 지오스 디머니 메타이 메타이니 기비시 레자등 클르클르 바르네 바라 앙쿠 그즌 헤이 베 메타이니 기리 징징쿠 마프르메네기등 페이젠 크나숭니 클르클르